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설매입니다. 무더운 삼복철이 계속되고 여름방학도 한창 이어지면서 우리 가정 곳곳에 건강관리에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휴대폰에 빠진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님도 많으시고 여름을 맞아 체중 감량을 계획하시는 분들, 평소 익숙한 식습관이 혹시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청소년 뇌건강부터 여름철 안전한 운동법, 간과하기 쉬운 식습관 위험까지 일상에 꼭 필요한 건강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일부 학생들은 오랫동안 쇼폼을 보고 온라인 게임을 하며 심지어 밤새 휴대폰을 갖고 노는데 이는 수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주의력 분산, 기억력 저하 등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장기간 무절제하게 쇼폼을 시청하면 기억력 저하, 주의력 저하, 정서 불안정 등 인지 기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뇌부패라고 부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뇌 발달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뇌부패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파편화된 정보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유발되는 인지저하와 뇌기능 손상입니다. 중남대학교 상나의과대학 외과 전문가 리학군은 장시간 쇼폼을 보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해 자기 통제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 쇼폼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습관은 대뇌에 매우 해롭습니다. 리아꾼은 밤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나오는 청색광이 멜라토닌의 정상 분비를 억제하고 수면 회복을 방해하며 뇌세포가 쉴 수 없게 만들어 기억 저장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단편적인 분산 정보를 계속 접하게 되면 깊은 사고를 방해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심도 있게 생각하고 독서하는 능력이 약화됩니다. 호남성 건강관리학회 심리건강전공위원회 주임위원 조려평은 일부 학생들이 인터넷 쇼폼에 몰입하면서 직접 만나는 대인 교류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도 거부하거나 짜증을 내면서도 쇼폼 관련 주제에는 큰 흥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려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쇼폼에 중독된 학생들은 불면증, 기억력 저하, 낮에 계속 무기력한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학생들은 여름방학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하루 쇼폼 시청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와 이성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휴대폰 사용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생활과 오프라인 생활의 균형을 맞춰 아이의 뇌 인지 건강을 지켜줘야 합니다. 리학군 전문가는 해결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뇌부패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를 개선하려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독서, 야외활동, 직접적인 만남 등으로 여가 시간을 채워 꾸준히 사고하는 능력을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아이 앞에서 쇼폼 시청을 자제하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 휴대전화를 멀리해 안정적인 수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름철만 되면 연초만큼이나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맞이 야외 물놀이를 계획하면서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예쁜 수영복을 입기 위해 체중 감량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죠. 하지만 체중 감량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고강도 운동을 했다가 오히려 건강에 위험이 찾아올 수 있기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여름 운동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다가 빠르게 살을 빼려고 단기간 고강도 집중 운동을 하는데 이로 인해 건강에 위험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위의과대학 제1부속병원 위장 및 체중 감량 대사외과 주임 의사 장진은 대표적인 운동 손상 질환으로 횡문근 용해증을 꼽았습니다. 위험 징후는 운동 후 4시간에서 12시간 안에 나타나며 보통 근육 통증보다 훨씬 심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소변색이 홍차색, 간장색 혹은 커피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횡문근 용해증은 근육이 녹는 질환이 아닙니다. 과중한 운동으로 골격근 세포에 허혈, 저산소 상태가 발생해 세포가 파괴되면서 다량의 미오글로

헤모글로빈과 그에 아틴 키나아제가 혈액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현상입니다. 장진 의사는 이 물질들이 신장으로 배출될 때 신세뇨관을 막아 대사를 장애를 일으키고 심할 경우 급성 신장 손상, 심지어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진 의사는 운동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본인의 체력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인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서서히 늘려 일주일 총 150분에서 300분의 중강도 운동을 목표로 할 수 있으며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적합합니다. 매주 2-3회 덤벨 들기, 스쿼트 같은 저항 운동을 병행하고 한두 날 휴식 시간을 마련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으로 몸을 회복시켜 과로와 운동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안희 의과대학 제1부속병원 내분비 대사과 주치의사 해찬찬은 체중 감량할 때 조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단계별로 과학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과체중이나 경도 비만인 분들은 6개월 아래 몸무게의 5%에서 1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중증 비만 환자는 의료 전문가의 관리 아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량 초기 주당 0.5에서 1kg, 매달 2에서 4kg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도하죠. 방금 끓인 죽을 살짝 식히지 않고 마시고 갓 구운 소세지를 바로 입에 넣으며 따끈한 차가 뜨겁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고 한 입 마시곤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음식이 입이 데일 정도로 뜨거워야 맛이 살고 위를 편안하게 해주며 솥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이 뜨겁다고 느끼는 온도는 식도가 견딜 수 있는 안전 온도를 훨씬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6년부터 섭씨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 섭취가 식도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하고 이를 EAD 발암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적당히 따뜻한 음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너무 뜨거운 음식을 먹어 식도 점막이 화상, 회복, 다시 화상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입은 뜨거움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식도는 이미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뜨겁지 않다고 느낀다고 해서 손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섭씨 65도가 너무 뜨거운 온도 아닌가? 그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온도에 대한 내성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이는 섭씨 65도 음식이 뜨겁다고 느끼지만 어떤 분들은 적당하다고 여기고 심지어 섭씨 70도 음식도 무난하게 먹습니다. 게다가 자주 뜨거운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점점 고온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입이 뜨겁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식도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식도는 통증 감각이 둔해 화상을 입어도 뚜렷한 통증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식도 점막은 매우 연약하고 예민한 조직이기 때문에 온도가 섭씨 65도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이 되면 쉽게 손상됩니다. 손상된 점막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지만 뜨거운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손상 회복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이 과정이 쌓이면서 식도암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0: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 한국인들이 자주 걸리는 암 중에는 위암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도암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 원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 마시기를 좋아해서라고 하는데요. 향긋한 찻잎을 뜨거운 물로 우려내서 차가 식기 전에 바로 마시다 보니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식도암 비율이 상승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뜨거울 때 바로 먹는 이 식습관이 어쩌면 식도암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음식이 나오면 적당히 식힌 뒤 식사를 시작하는 올바른 식습관으로 고치시는 게 우리 건강을 위하는 일입니다.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Hello， 这次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
2: 当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
1: 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